0: 금하로.
1: 알라후 안크바로.
0: 알라후 안크바로.
1: 알라후 안크바로.
0: 알라후 안크바로.
1: 알라후 안크바로.
0: 알라후 안크바로.
1: 알라후 안크바로.
0: 알라후
1: 아크바르.
0: 알라후 아크바르.
1: 알라후 아크바르.
0: 알라후 아크바르.
1: 알라후 아크바르.
0: 알라후 아크바르.
1: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الرحمن الرحيم مالك يوم الدين إياك نعبد وإياك نستعين اهدنا الصراط المستقيم صراط الذين أنعمت عليهم غير المغضوب